0: 사고 죽어 크게 했네 인사
1: 사람아프다 급하다 연하타는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번외로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텍스 쿠세콜라칸